어승자니 라마워 승 등그릉 엉타이 엉나나고 하에게 승 등장망 동나이 아양와샤 우양와샤 아버리 마그녀 승 버럭 매박 묵하거너 등그릉 엉타이 등그릉 대시안그릉 엉타이 버럭응의 밝게 군주 그그릭 엉타이 락마워 가샤 지니 와이사 글라이버 대와샤 바사오이 드문 급라이 엉나니 낭나이 락마니 드문거 다북니 아니 대가샤 꼭당니 문 락망 동마 시민어 락마 흰자기야 모콜로니니 나식문 가함 엉나니 낭나이 대 북하워 니니 완충문 거톨 동나 낭나이 이망 거톨 농나 낭나이 이망노 목탕 클라이냐 바그이 랑마니 콜롬투이 하워 키 클라이냐 낭나이 아버시 랑마니 랑마 앞으로는 훈장나이 보시 랑마니 라마 보이너너 투이 제스파노 사투 랑마니니 사몽 능노 시나이 니니 라마 니니 락마 니니 가함 능노 시나이 무이 시야 아니 대께서 꼭능 네무 능 만마 승제 만마 니 아버노 시니 달리카니 사이 가함 만카 다모케 능 니니 야군거 야클랍 그르이 흐느이 대 카마이디 어승자 그방마 루코록 동고 미니 카이 야공세 그르이 능 야클랍 그르니 세 아슥 와나자고 노노 스란마이 샬레 노노 가함케노 스남 카 하게 아보바녀는 카코섬의 동디 다북니 아니 꼭당니 뭔가 어승사 어승사로 깨보 동토그이 까보 깨보바 카낭자그이 먹을리 묵두이 여루 깨바바 카카무이 먹을리 묵두이 하워키클라유 와나마싱사 어승자니 랑마보 아보 하이케노 가샤바이테 가샤 그달자 깨바바 포이토 클라유이 먹을리 묵두이 여르자구 깨바바 포이토 바이자그이 먹을리 묵두이 하워키클라유 깨바바 택토리자그이 먹을리 묵두이 하워키클라유 깨바바 동토그이 먹을리 묵두이 하워키클라유 어머노 어승자니 라이다 아니 대게샤 꼭당네 뭔가 라마 스라이 스라이 라마 제사 파노 스라이 스라이 엉투 따모케 하들로이 바이 그달작 엉나이노 엉나이 데 버럭 버버하이노 능 제사 파노 무녀수 바디 니리 버 묵사야 묵사 사작나이 가함 하미야 가함 버럭 버 묵사야 묵사 자가워 사야 똥나이노 lama srai srai haipano biang ni biang musaya musa thotai nai apuruke lama no saya taikesha ani koktang ni mumu samung samung samung samung asai mani simino samung thiasa jora no samung sana nungna bebang no samung samung kurei sama kurei hunisi angui maya samung no nango Serai, burui, okra, sakra, bepono samung bai, gedaljak. Samung kaham hamyebo tonggo, kaham samung bo tonggo. Samung kaham tangkai, luko bai bolai jaknai. Samung hamya tangkai, luko bai nasile jaknai. Jesa samung tangbo, kaham hamya. Wansugui, samung tangani nangnai. Ukluk buskang, wansugui, samung tangani nangnai. Hamia samung tangui uloke wansugu amoni bagui samung tangnani sekang wansugui babui samung no tangnanai samung tiasa jorano tongnai tabungni ani tekesa koknani mungkai ani buka obuka nung tamosuk asuk wansuk wansumang buka ba nobar bai baksa koboni tongo bukani pozale pailia buka hilikzak ও আনে বখা তামনো নুলে আসে ওয়ানা মা পাইলিয়া ও আনে বখাও আসে খে ওয়ানসুমু কুপুলু ননতুই কিসিং বায়া জাতি সান্দাইন তুই কবখানে থুং থাংসিদি ওয়ান অংকরুই খিবিব খিবি মালিয়া নুমব খিবি মালিয়া বখানে ওয়ানসুমু রক নলে দেখেছে আনে কক্তাংনে মু নাইতুক মাং নাইতুক মাং নাইতুক মাং নাইতুক মাং মানজাক